0: 咁贵噶，减啲啦。
1: 冇价减嘅，我功夫又靓又准，都唔休做，你估自天独地嘅咩？
0: 咁贵，我都系占卦把咯。
1: 随便啦，你想占求财卦，抑或家宅卦、行人卦或者谋望卦咧？
0: 我占心事卦。
1: 心事卦有咩心事啊？你即管讲出嚟，我先笨得神落嘅。
0: 哎呀，讲起咧，我哋一把火嚟一炸。